0: Jakub Choshen ne. Jechib Chuche Tangar Jakub Chi Chushi Xi Jinping Gi Dalur Jatun Tsamzhag Nangsi Jakub Thumar Chir. Zhongchun Zarsi Nyamdi Rogri Changyib Jagni Lo Rengan Kuri Shkab Tang Kelvi. Choshen Chi Gilig Zabji Chi Thuni Jechib Chuche Xi Jinping Lar Gapsi Chi Pari Le. Jechib Chuche Jinzhen En Chi Jinzhe Chen Tangchin Te Jechib Chuche Xi Jinping Lar Gapsi Chi Yun Zagu Zabjin Chu Pari Le. Jimlu Shekib Tangani Tangar Jakub Ni Chi Chim Tung Gochil Bi Derek Sarbi Zhongchun Jilan Pei Jik Tung Ji Tal Tamunga Nginzin Gachin Shunga Masil. Sakit dang zamlang shibdif danlang songchub shawi tal rgongchir jirig nang wari le. Rgabsashwi yik sotun la shikpa ni, choshin che chetun la rikslan chabtun lang sikpa dang. Zhongko dang choshin jim zarsi zogul la rtarkur dang. Choshin dang zhongyang ga lipshil lopchirn samzir pe pa. Chabja chungwi nyankung sotun la shikpi war. Vshachib shuja jinzhen enji, vshachib shuja Xi Jinping choshin dang samzir shegur pe vruk pshiye. Vshachib shuja Xi Jinping gi, zhongko dang choshin je sojim zarsi la, dirabje nangtung sarwa dang rgikhik sarwa pshala. Yongilin Ponjir Jinzamlang Tal, Zhongkunan Nam Ying, Sakilab Denjig Jih, Tangarduf Danbo Deyine. Erdav Jiwani Wzung, Vietnam Dang Lu, Tajikistan Sogun Takur Jakob Jin Gochalb Jilag Ngarji Si, Zhongkunan Tsamzir Pei Badang. Zhuxi Xi Jinping Gi Shuk Soso Dang Nyam De, Likiz Jintan Sogban Zikchinag Dangsab Shajir Gura Jimlag Nang Warili. Zhongkunan Pei Jig Sarwar Deyni, Tangkur Jakob La Gorkib Sarwa Dang, Rgikik Sarwa Mam Tal Ndonchulb Shi. Dalu Cinda Zhongkunan Zonzin Jib Shimjil Zhokchumar Jinchin Mepar Jachi Badang. 주시 시진핑기 장릉의 용의 조폭 사람은 부른 제철 능리 콜라슈 페이지 선조진 비자크 와르체 탄들 냠디 등 탐문 페이지 탈을 그흑 사람자레 어다니 퍼 우라쿠이 선진 오르시 종크른 삼르 페바티 달루 라티 메글러 자크 지 선진 토마이 바등 주시 시진핑기 짐문 자크브 종기 우라키 쇼당 사클 등 자크 등 냠트 종고 등 라티 메글런 그 리클 짐튼 속바 냠튼 등 섭다 페버 근덕 동도 요비 쓸다네 아프리카 자크니 친구 틀바티 모즘베기 선진 차부 등 나미비 선진 엔데 트와이 달루르 톰르 종크른 삼접시 종기 자크니 등 냠데 쇼니 진 레라티 데럭 사르비 리클 신튼 소파른 톤덕 등 로르긴 찬구 종아 반고르 좀비 로레 잠릉기 카르슈크 서타바티 고트메비 데르브접 랍진 식다 지르요 바등 티그 난긍네 쫀진 접심준 네트지 카슈크라 트유레 당급 사클와진 가다 영영 쇼니 콜라슈 덴지 후탄랑라 멈틀 크진 테베 ngan kharm khan jir jakub chenpo shikin bi chani zhongki thongta warsim de shibde songchung ge tan lang dof khil lag jwen ni zalag nyam chi jig lang jim mang wi na tun thach chu shep bi tablam cho shep shep jin yule ge khrim cho khik sa khik jig ne blang me de zhu shi shin ping ge ge khir sa khik ji shibde tan lang songchung dang kep lag dong ji je gong khib je to ne wo khlan jin nyam nin lang me de zhu shi shin ping ge ge san ne lang mul dang jim lu je de thach chu ji jig jin cho jir jin chung sha ji de yin ba tan ne zhong ta me bi ko la shu zhang jin jin zhan hong den de Kola shuv jirchung maalag jibjir tang tisang tak tongji di Rjakub kag yongchib jir ginkur jir yule. Kola shuv jirchung maalag ngibir da diptan danchub shegi ba tang Chabkung sarur risu jir tongchab kong giyi. Dabdambar, nirtung nirtig luun zamlang ga matavirgini cukchin tang matavirgini kola shuv jirchung ga rinban tuyin cung da shanghi rin cukwa. Zhuxi Xi Jinping gorsum zagur shikbar maasil jyotun xomshil nang rdi Zhangshig limtan ji kola shuv matavirgini jirchung maalag nyamdan zig jital Zhongku jihzib donay. Tablam xaru irtang Zhongki Xi Jinping gib shimzhil rgongpan zibtun tibshe pa tang, shibde tang peji, nyamli, nyamjil bji chi darcha mamtil ntombor brangni, mi rga yong chi tamunga rintang darplik tongwa tang, jachin rila xarwan zig bir kandak tongwa. Kola shu jingu qinbo bji donchul bshe bir kandak tang rdi, zamlang ga shibde tang peji la, zhangni ngali mangpur zo jire le.
1: Shunni ya xiangqin nangkil jia sanjir gola nyan rwa. Adab jia bie ci zhig nyan le, xiangqin tang shu jia wu xio jun jian guan zim shi di. 相亲等也,今年阿云坦坑个真错的呢。中央恰水局家真错家公顿等哎。这次出这新评价,年底家松石个亲等哎。这不同个亲家公顿局,这这个等哎,托不用批判等哎。留了下午嘞,相亲等个过滤批。真错的大部分被其申请年节,中央恰水局家真错家公顿呢,这不这个等哎,托不用批。真错的呢,就单顿呢。
2: 第二部分是,如果用你,等下集中那么学别,多少人认为这样这么低等,多少人搞清了,也是多少人学别等。咱们的人群学习了,用个什么东西。等下恰似自身的安内特别低,等下学术性自身了,学个用你,跟着了东西。而这从来我如果学别,各种那么特别等,人生那么特别,学也那么特别,老不就把这些低。
1: Jorsung 주의집 시대 열치의 제프든도 동화등아 니집 원숨쉐바 토르근가 통콩 니콩 겜천라 흑금지그대 서지제 고르크바 담진등아 판드나 김코 잡제바 집제라 쇼군이 등습답해와 니흐 챔비야 자바지가 창군 늦잖아 근들 동화 제일로 냠지등아 니속서바스와 잔마서르프디니 페지자근이 서바제바등아 최선 토의 곰질라디니 피지자 와르통서와 아잡제바 집시디 소훈자 철치담비 등럽 젠자 돈이 말흡전기 니바 돈자 멍출한 간 송당아 럭 집시디 머속소의 리십샤와 럭불드 바등아 니흐 쳔비 년키 몸은 쟁은 타츠와 고순 등아 터줘바 로프든 여메기 업덴적자 참타합단 송샤바 로쉬베 아멍번 닝그나 용접셰브레 간이 비십시디 롱의 장국 종합에 고득보 종기 진초례 난집단도네 저첩 후제 시진 핑지에 당없이 문내 비금 총대 등에 중앙 잡수 지제 터몽 토브종 탕열든 배당 나위에 송업시 걸친지 공도네 토브종 등에 러프들 나무 피아바 등에 등에 저완돈바 등에 등크게 도급시 피아바 서중계 등 피아바 대크게 돈추 피아비 피아비 진수라 티성다 등때 당시 만에 런던의 진보 피해버라 차진 럭보 전바 집시디 전히바 등아 제심단바 니집 존진제 델크 아치디피기 차압스 라프디니아 아무 혼득종 피해별랑 피아디 저송 가송 등아 제집 도프긴 득트네 니입급 샤베 제름 샤베 출라 차불 피아바 등아 비스르 돈친 니크디 비스르 탐정 니불 비브레 근들 동아 호목 남제 샘틀라 터출 럭보 집시디 아마스라 마가망한 텐질제 토르근가 나아치크다비 지그럽진기 진초레난 집단도네 저집 후제시진 빈지 아마가시 토스에 샤비 틀나위에 접통 걸친지 공도네 토브중 사모샤 바등아 아제용 아마가시 토스 샤비 고브드가 돈출 나무 샤바 토스에 슈고티브 지지라 당습다페와 샹친 넝클제 일레제나 토드브제 제춘의 체럽제 바등아 아마가시 토스에 러치라 빈드글라 근들 동아 집시디 진칠 메브레 아망아지 톱세 비슴 토이 페지지 남바 서바 도기 진초레난 집단도레 저체 후제 시진 핑지 능은 좀 안슬라 탑줄 탈나위에 접동 걸친지 공도나 톱중 등에 러프트 당습시야 바등에 능은 좀 안슬지 체도나 탑줄에 단득게 비와 통타 왔음데 토는 선노 남바 송점시야 바등에 니흐 쳔비 능은 도프흔 중아 몽국샤바 능은 좀 안슬자 참총 젠제 쳇슬에 제치 동아 집시디 쳇슬라 할림 토이 업데인지금 총원에 바비 쳔기 쳔초레 꾸니비 사정가 상린지아 딘롱지 영치르 로슴치 제릉 타동에 초티브샤베 러프터 삼치 등아 총무 상친지 응어스 리르 페지지 농의 장구 종아비 장구 수아 유치레 디십시 브마슬레 돈츠나 잔뜩랑 심집시
0: 에르답제 비치 뜨그니네 相亲等于书记相亲的忙亲的人力用坦克给主任吴秀军等相亲等于书记专把身上罗东传奇司令的南京投亲节投诉中国财力能够原始天之民俗错误的让兄弟把等做成这个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是也被投资了卡特了如何就 жапчургуудай. Цурхан нарамшун рэгбаадан зухчан рэгби ловлан ла өвдайлагын чухчин топор масал ловдий лидун лагбар жабаадан. Дэнэ ловсур дэнэй цурхан ла рухчур шэби жамжи гачин шигин ла. Лагбард торганг ловсур бийцлан чонгчул рамжин чим тондаг шунг вий цуантаг гачин шигин чин. Чонгу чачи че вчанцуг ранлаг ламдаг че ргэмсэн ганлаг гингуан юл. Маунг бар цурхан чи ловсур дэнэй цурхан ла рухчур шэбаадан. Хэр набжил орголи че рухчур горкав ржентан ган вэчвил лагбав шиди. Rangartuggi kaktil rukchur tongkong tang rintab shepa tang. Lovzhaggi namdil sugu mangta dhagbi lovlang warji ngayhnyar nyamdir jar shepa. Jankam tang camcu namshil rigba. Namshi, xorig sugu chadin chakung lagmigdi tonsub shivsum nyamdi samwa yungwir gandab tangni zhungku ligji dangrab janjim sorhun ji laglan tal rganiq sarwar zungi yinsir. Tantramin jib tantuna. Sorhun na canrig shimjig besi ngani lagbo shigirhila. Nanjin lovchin jin torum lovzha soso tang nyamdilgi sorhun ji rginkur mungni Rangrang ka chachin donpil shi ti, semkhi yogi, sorhun jim pheji la japshur shi paa tang. རྒྱན ཆེལ མེ པར ཐན ཅུར རོགས ལས ཀྱང མང ཤས སབ ཏན དག

나살랑니 하라 피안선 조소 카슈다레 다나양 따탈람다 시조 시고노 젠가 드레데 크그닌다 가트라다 조고 칼라나 바그냠 조 시조 가치가 데만 제크룸비니 름드바 당가 살랑니 똥코르탕 똥코르니 름응고 와르칼람 튼디 당가 제데 똥치 잡자랑 아친 아스미니 제데 똥치 잡자랑 아친 아비시 근참 제데 똥치 잡자라 그 추코르가 근참 제데 똥치 잡자라 자치자트 근참 제데 똥치 급자 근참 다나양 따탈람 시조 시고노 젠가 칼라나 바그냠 조 시조 가치가 Yes, the killer to park a gazing game. The criminal to park tangers money, chapjagwarkalam, tangle, tangle, chili tongue, Jacobin Yelum to Pakatanga, Chapjani Takaka work a lamb summa danger like a dushi chuka. Jacobin Yelum to Pakatanga, Takani Nakur Mug work a lamb summa danger like a dushi chuka. Jacobin Yelum to Chikatanga, Salonita Tonga work a lamb summa danger like a dushi chuka.

0: 다 님제 그 던진 치마 청송 간다 강식이나 당보 인지나 다 준대우 그 녀츠브가 데크다 데트시 주다인 하장가 쳔보라 된지나 치릉 좀바 부진 비차니 더니 춘뎀데 삽식 빠신 비차니 더니 춘진나양 춘 토름 로다 진용비 대한지 지코노가 너무가 히르크 만나신 비차니 지에 저전 소용가 만나 정말 돈노가 레와냐지레 되게 드지시기요 드나 된걸 인생 나가시게 됐던 데 거니 카다이노 같은 지에 갖고 되모
1: 어야 되모
0: 야

0: 흥티 용리여 그땀 쓰라랑까
1: 냠크 남바 텅데 담슬렁까 시비 참비 능데 나치 체남라 토메 삼딘등에 간처 바스비데 여름은 도브딘제 땅은득종 세기시 바등에 로브딘 여름은가 비슨 토이 피질라 근득당데 롱의 장구 종아위에 고럭부 좀기시 바데니 집실레 롱의 장구 종아와 고 좀비도레 종계 공친등에 워미니 로브자등아가 크리로스이 Lomtin Jinping shukung inbi dang zhungan ge merjang arang xing dar chab zhang ni kapshuwa dan klip xing ni. Dang yung jian ni chdi, dirib sarbi dang zik shung ge alab chib zhoshin sarwi gandil dang xing. Jinping jia dang zik gong bi maung pip shuk la chertum xing xing. Samjik dawa yang dang zik ba dang, laglin dap darif din ni, tumi sam din dang, gan chay lagftar xing xing. Shuk yung ni dang nan chung xing. 金生托门街跟着等你。罗街等情报店三街人不信街将进出来二月人们都不定的等。长得三街中街里街等了不见人的进街南巴斯瓦巴比多巴地。这些福建新品街大力存在阿杰斯中的国家阿尼不知西巴里。七二年的托门三定等阿甘车巴松西店。

0: 아자크바자니야 도브든 용트베 롱의 장급 종합이 될끔는 저 토랑을 그 등급 지네 저스티 찬이 엄집 셰브레 아멍자 담본등 와등에 쇼고 용니 흔돈비 아난극의 디급이래 마치 등기 아정월이 소세 멍멍람 던질 등한 해칩시니 롱의 장급 종합을 제때 고 역보시 좀지는 예능 당음지시가 돈형 걸친단 바시기네 아다 당포래 저집 후저스진 빈지 샹친 등아 부정비 고틀 립시 소위 등가 감니 허비 중어 창좀 진초 탐지위 공도네 톱중 등아 러프터 쉐비 제돈 로롱 등지 톰고 좀빔 자기 등아 송실 걸친 능싱아 공급 단토네 롱의 장국 종합의 디스급지 아멍은 링근 앞대릉아 러근집 쉐버레 니에퍼다 등기 화암줄 등아 비저속 폐지라 고틀 쉐비 니바 등아 Chitsile tore tangjire hijaggi. Tang zhunganggi talore tang yungse samjih tawa yangtang zikpa tanga. Lenglin taptarwi lobjung tanga, lobso biji tabjile. Tangwin liwshil pa tanga lhebarda ngochil liwshil bi mamangja chayda samjih njukpa tanga. Angyetun jibarfdini samjih njukpare chartum shiggi.
1: Xiasir dechinche gongsang carma tag samjih tawa yangtang zikpa tanga lenglin taptarwi lobjung lobso di tang yungse bila. Dalo Nibzong, Chechibshuja Xi Jinpingi, Jianangar Togshibdang, Jinsog Gachintu, Sanjishtawa Yangtang Zikbaadang, Liglin Daftarni, Tang Yungsa Lobjong Lobso Pevar, Kaapshuk Satumshargishi Namshil Tangmangang Yulay. Chechibshuja Zabdung Ugda, Sakil Soso Dang, Dekil Sosi, Chetunda Dang Zikbaadang, Amangtunda Vdechil Chunba, Canrigdang Tumbi Jitak Choba, Damba Donirbji Fjiv Langshir Zongshdi, Lobshirib Jarsim Gshikchik Tarkanda Dangshin, Sanjish Tawa Yangtang Zikpa Tang Lignif Tarwi, Lobjong Lobso Peber, Rengzik Shibchak Tang Ligtab Shini. Lorngin Chanku Jongawi Ngo Yigpur Somje Tang, Gomfto Yigpur Bojir Shkintad Tang.
0: Dab Dambi Tsi Simchini Ne, Jachib Fujas Jinpingji,

0: ore yangchira onong ko shi songa den sha tanga chagchil de kulan de chim shi bi gen kra shi zo ka ka kal thong ye ka na le za wa ni sa de
1: long ok sam la shimra de pa bjil ndo pa nam la tam sang ko rab chi ge ni tung yen ga lo long ko re thor gang nor nak sor pil de shi gi ker pu go bi chu chin thoma de ye mar kang ta shi bi chim chang ni bja tang ko ge bu chim chang re re ker pu go tung chi ge gi Tomi Kerpugli, Rupa Mansuji, Tonin Peji Litonbi, Kepen Tony, Mansu Chetan Shigin Peji Trusibi, Yichi Chichir Song. Yankunaba, Tisuchangi, Tatanja, Gangjong Sesam, Lesson of Tonsum Daninjuva. Lesson the Stonruk Bart, Yansim Cherangtang, Stonruk Gankara, Sonam Cherangtang, Huatanja, Tomorchil, Starkilwa, Dorji Cherang, Chichif Starkilwa, Gangjong Cherangtang, Sonam.
2: Tana Beijing, Jetisu of Jeranian.
3: Kormun orkul alon tinge di tog sarngir.
4: Nyam khunam ba chen nam ba de moyin na. Terang de chersi che da je bi chiep je tang. A jarsi che da je bi chi nye chi. Worsi che da je bi chi nye nga yin la. Za pen ba chel. Shuni tang di tog sarngir din chan la sambar ga se che. Da je bi chiep de nye na. 相亲四十种个当组书记 다담비 치 삼천년지 중앙 잡수주제 총대 공통의 제적당 토업종 세티난 집단도나 시진핑과 등지의 공파 토업종 등 럭터를 나무셔바당 설종 데크기 쇼 용리 등 남중 샤길 진충 토밀 기식근대 동바 등용 립실비 나르리 야르기제 향토라데니 등럽 진제 초르문 서반 즉신 촐 바비식이지 처통치 셰키 등 중앙기 등급제 환주를 니울라 찬릭 등 탐비 다르하제 바당 환주르 레돈 탈제 탑치 고직라 고와 양덕 랭기 바당 판제 치위 망글 스동시 르겸탕강 치르동와 자초제 빈덕 흥시 라스컨델 히칭동와 브조리 제저사 스탄부 용브르 흐놈바 멍촌 간송 등 르기 단득셰바 페지 등 딩직라 징듬 나르리 강덕셰바 환주르 사르슈 등 르슈 페지 지제 슈스 르컨데동와 동예 차른고 중합이 응구 역부식 손바 원지르셰기 这次的习近平中央强势主席他们投入中央的人民币高等等西门的日本总体上能比松市的价钱十多人民雷顿特能比自动改进期间共同的这种等投入中央的南极等等习近平和马洪斗阵的东北公办投入中央的乐德的萨普西巴等马洪等三里间这次的没得的很多吧马克思拉马克孟腾着的萨普等北京东亚集行的 阿姨送等阿姨等阿姨进去彼此投币拍击拉斯跟的动起了出门接协进中期等西门里东西不萨摩等他们都进不了你是有给家去的中期的东西进去出门接拉斯跟的动起了路地接都很不起十多人民雷顿等十几颗短缺的一部心里十多人民前后阿姨公布的这里你把阿姨前部短缺的下级内置等各种协议 这次的南极反动呢，而这次的接触抗议华人这么些比，东亚强国中阿比，他们自身就发出了积极短缺那么些呢。内控政策的中央人员接了这种活动，同理也将都将等，他用钱等结果跟得动吧。昨天的恰逢节，自己的三票动吧，那个主人甘肃马子拉很多把这些的，换句话讲，这次拍击，全的用力将都自己的用法跟得动起。

0: 다지 비치에 드니는 상친의 멍설 팅기 상친의 로브수 팅수고 팅당주 직당 냠데 졸무 상친치 아름이 아르기 예록주와 록주를 설치제 살투 환림시대 아르기 첨부 제제 록주와 남정 나르가 말릭 지기드시니 록주와 아르기당 총티 차친 로르기 제름 간송 찰제 설치제 진전사 대비는 간티 리콘치에 남정 리리브진 카슬 지브마슬 돈처등 클제 차프진제 카수 찰제당 샹친 갤비엔 조득 드비 샤프시 소제 체드네 셰투 디식데 고디 로흐추 셀치 칸투르타 니바당 데츠라 스타브디 맘바 찰지 살루 맘바 소제 나두나 터초 니뎀시니 아데크 존득 게 셀치 니틀 말그 드브르시 가멜라 남비 셀치 살투디 멍초치 촐터비 로흐추르 게 판지 니선게르브레 근데 동첼 샹친 멍슬 팅기 샹친 용스 강일요비 멍초 김층아리라 아데치라 살투리 차브데당 이효알 샹친체 용부마비 멤버체 겐드마스타십 찰렌 차튼 리스틀라데니 강글요비 멍초체 아로흐초와 아로흐초르 차튼 크 쇼디브시데 체르토가 살투아랑글강지니 만티초빈 간송당 만치 아로흐초 년캉어겨콜 리시 아로흐초르 체프탄 아로흐초 강글요비 시비 카스와롱을 아웅우스전친체 카스와롱을 소 아로흐초라 남정 크 섬자당 카스와롱을 등정 망글 샹초체 살투치프샤무지 년쿠남바 디초적응기 통디 디토산길 신청되는지고 레천디 좀직바 카월은초당 좀직간커와 손음체랑당 화튼자 초모칠 스타클바 돌지체랑 제초스타클바 응직체랑당 손음은첸이현 혀우스인 초거 체적은 현음대 탑시진의인 통아 지밀엔 천능아 초양치는젤 다디무시
1: 나초지 비르스티 도라
2: Bapi woyo hirga shankam.
1: Rikpi woyo zilnjuye kartu.
2: Nachung shibi yeldi jirse chogo.
1: Chogo chung chung chung.
2: Nachung shibi.

야나총시적서공내치로초총총펑서드나글릉노가세드고응르고세고노가랭님은데로뇽이나리라야디나다타영초보총총체나위공젠라마영아멋터아치뇽자아치그초보총총서르릉지우그진축그담회심냠치레주일 야디랑아지그 남시요노가 스탐프인더슴코 드로포총총소가 로카땅 으참그 가닐릭땅 으튼그 정말그 사우케시기뇽고 야 스탐프이 동오모 하심보 리비 성나율 스탐헤모 머근카나요 드세르크 드로포총총세 스탐프인더무스 고뇽스

야, 담구이 그니와모. 메토 차이소. 지와 심지스중. 담근데게 생이가 낭도 인지 나양 주보 총총 총마게 사우이리 구타바 능신데 라티마세가 담근데 인지나 영 글로일란진 디네게 담고이즈가 하무 하무즈 영레라 메토 차이소 제와 심지에 시정 더릴

0: 야, 대롱 냠출에 저거 담회 선바모 접고 총총 치서 해년고. 칠라 점마 메나르가. 몰라. 거여슨 메나르가.
1: 저소지 빠고. 지빠고.
0: 레트보 총총 쳐. 나츠 통조의 치. 영난 같이 뒤진다 고쇼이 쪽에 쳐다 인지나 점마메니 능능고 점이 마키니 땅승즈기나 아 다더 쇼고 하진 거 친니 정말 인지나 대 하진 거 가니 외축거는 당연 치치단 받던 거 그래라 대나 매 나영 대등 접신다 가요등 아제 영나 어진 메나 다존이 세나라 대 하진 거 가가 제시 때나 더 모자를

这个 능력청마 시리 찬우초니 동구니 마라완너라 거기 건왁당아 친마스기 칸이 응냅쇼라 건남당 삼당 이즈 리브크 차터르기다 거기 고카 허송기야 这个 리브크 얼고자 고너라 거지용이 리브크 거냐니 송이 거기 야라 간칠라 호당이 스크립쇼 간나 마르쩡이 아디블 푸츠고 워르믈라이리

딩은초 가나마 쫄쫄해 싸우겠는 니초 잠속은 앞에 나통 초 허제세 제나홍이 허좀을지까 더지스 리블가트 코너라 스칼라자위 응수라 포티어 룰루 포티어 심성호 칭아 잠속은 앞에 팬민인 칭아 형시스금 리블가 체다 시그식너래 친나 홍송나 낙선조그래 하요는 말에 포스티에 룰루 심성호 칭아 지증 체트라동고야 더지레 시와이즈 하티가 리블라 치치고근 돌리 크게 어그가이 띵은 줄 치치즈가 더세시라 리브가 가냐네즈미 어잠수즈가 카토너라 테숨 흐치그라멜라 흐제자즈그당냠드 어잠수그능아 위그당스 더니 리블 초능아 홍나라 크게 허그제메송스 더니다 흐티에 이츠미 야 따인 더지리 흐시란 조지서고리 리브근고 체카야라프게 흐티엔 더지즈게야 포티어 초과진 치고 치 초우 응아 지침 조모이 노마히니

0: 캠비 시청 련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츠시 비어가 찰다슈진
2: 야 저버 총총처 공리 아치게 제철은 냠출이 노게 리플 땅 아티게 어동 얼고샤 자파스 그노가 담질인데 년제 요게 데나 슈네잉 아치 마타타 로저 총총 거즈급샤 노게 스탐쿠이 어절릉 요네가 삼치 통즈가 년주일
3: 야 레야 다테랑 파마 땅 거긴 거틀릉 거쇼고 땅이 샌드 비카이차 존드 비뇽트음도 카쿠코 마르상 점모이 로디 마르쿠르스 마이 카탐 점미 카다즈라 칼르키님 초바즈 샴네이나 다처셔나 저튼타마 카회존너리 탐셔나 카잉군이샬달리 신드나 야크리엔인드군도 츠우는 고소리 잡상크티크이언너리 야 다텐당당이 톰버건 젠부터니 주셔지나 진친파미 진른테거 주실 다 진친파미 진른데 인지나 과저 르리토와 잠촌리 스탄사파즈이너리 야 다텐당당이 진친파미 진른데 첨부즈 체수던 것이나 토토 진친마로 알아듬비캄들 티카와 말로코아트르 지그체나 르르체모즈금 난탄카타울 말로토와 토체나 람자르모 동앙기 통카즈그달리 샤인도 토므르가라 짐비캄드 다진치 말로 셈나초르톤즈토니 아야츠과 카오라 노노라 게챠모와 모차치치즈달리 카모나트타 코모 쵸트타즈달리 다나바제톤 람바지 알롱제톤 타카체 멍부 쉐쿄너리 야 뜨가하니 진치 말롱아 치르카와 어저그스타르 구지지니 어저촌르 크스테스위니 오야 당아 치르카와 서진 잠보나 치그지기 토카와 탄저멀리르 부치즈 토크지 오야 초타라제톤 조라지 조라지 다진 조치 섬이 멀리 섬아즈 토 초어키 고아냐니 테트 타토리카와 다 진친 파마니고 세마즈츠나 촌부즈나마즈 녀즈나마즈그땅 추하근거자마자그땅 일리세트근도바근거땅달리 오야 다 초츠나마르땅 크르조그즈니 녀나마르땅 츠조그즈니 르카우르총총니 르키바니니니 오야 단도즈땅더니 르칼리카크모즈요너리 다 니타니셰나테인 슴타니셰나 초르름진름총뇽호지니오나 초르프장지위르캅선 회대땅참총레 도대땅건드르레 니과튼더르르토아장촌리스탄사바즈이너레 체너리즈나 초르름진름총뇽호지니오나 소프장지위르캅선 회대땅참총이너레 도대땅건드르이너레 참무군여 주르드 참무군여 주메너즈이나요 초샤이위 투조스타가든 덩가가등이 삼도거근가자즈 통츠트브제텐자즈 삼도저슴진이던라리 너스니크스타르가고달리 오야 답처세나 바로 하미든드고라 시루워트그든드곰도 몽하후후이럴름똥 쇼크이

0: 야 나총 지적서 되나 디초지 흥기 영 되는 거 나총 시비일 같을 타동 린슨든 지적어 디초만 아즈맥 되나 되는 거 그게 깔콩 거 참바 총대 그는 아직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치 샴든지 밤만 남벌 삼루 지리 그 철때 냠출이 저 자득시요 노가 참성 도시 타가 키샤 곰슬 정위 점지 세고는데 영아치 냠거 호중 예쿠마요타 Dina tang jimaga linsin nga nga tsi matatan dikora lopzhungay jo yel. Ya dina derungar gbi karkung ga tsamba chungundag nga jigitar aji ga jubo chungchung tsor shkachaz ga tongtong zi yangdani nyamchulasya. Gachata inji na vamur shtangwi chanyig sirgo nga huichandag nga tsigatam tongz gari. Samlu la nyamshug, di shkachatang shali tkshushetav. Shkachatang shali la nyamshug, Ti gynchulan hi chasetav. Gynchulan nyamshu, ti nu gomshi sengjirngi. Gomshi lan nyamshu, ti rangshin chintav. Rangshin lan nyamshu, ti leghan tachasetav sir. Dini gomsul zangu ga gachin rangshin tag cikdam tong zirila. Dina cikdam tongandag yin chubo chongchong cu vdetang ngang chalung chunga dang.
1: 청청청마

0: 가창가시 체더 머요차랍셔초 대여망라 적담셀
1: 가창가시 머가게머셔초 대여망라 냥담셀
0: 가창가시 랑기 아랑랍셔초 대여망라 상담셀
1: 도보나 나라체저 적담머기 냥담머기
0: 나이체라 상담먼저 냥담저
2: 나람튼 머조니셈자

다제 비 체브드니나 땅스 마르마 체 초소르 쫄치비 제크마 신헤 예르그니 리츠리 예르쿠르케 땅터 셰구 초소워리가 랑숑 칼 신헤 종더 벵구르참 셰구리 초도클제 땅스 마르마 체 초소르 쫄치비 사쿠용 제르그니 예르쿠르케 땅터 셰구 땅님 셰디 정쿵제 제크마 통쿵제 김찬당 체드나 르그니 제낭돈 아즈근디 헐브지가 르그니 제 망솔 체르치치라 제츠크니 체드나 셰구르가 녀르나 고드브셰디 아람지 촌훈 아님촌 초소 제크마 신헤 제제 아르그니 예스코르케 비스타가 점탈강 제럭사당니 땅스가 마치 제크마 예스코르길 탄주르당 비스토비 페지스동버 아롱드그시 신헤종네 아르마치 칭기 예스티비 제크마 송율 크타니오바당 디 사쿵 영향을 야치와당 워티 아르그니 제 예술 곰시 제르종 하정트 셰구리 제크마 신헤 예랑숭 남바당 델종게 아르친지종 아랑일 제망술 아르그니 종스바 다르페 동비인 즈흐트네 점지소 아조샤 조르므그데 Nyanan atzam chin jimtun chigdi ji pewaadang. Nyan miglaf dani, jing kama xinghe. Zijung gantia miglam da ngomra shila. Jie kama xinghe ya nyan chigdang canyin qirag dongwara ganda dang yuol. Dedang chabji, cupag tubi sawu jie gimchan dang, wormen tongkong na jizgadi. Bshigu bayil da, ayang shig nambi wolig supel dang. Wolig surig dang wormen jie rigni nyamlin jimkil doba dang. Nyamnyong pansin cobi manbar gantia dan jangli, yelngi sa manchib shila. Rimil ngang, Parzashtagshirdang manjibshibadang. Abdeetang dojir landabba. Wolig suriga canrig hibshah chabdardag tongwasukje. Amangpana shabshi arim magi parin donchul shiye.

0: 이거 렌팅라 디어 게클 그런진데 인게나영 아랑거 셈거 단슬 마즈 샬타 데브진트 다 담크에 타버 손기나 망튼 담드기나 죽고다 키치르 토심라 죽고가 샤 망아즈 담고르 타조다 담크이기니 와즈가 만바즈 톤거 요츠 뜨잉게나 아랑거 뇽아튼 브저르달리 카브다즈가 마즈긴드 디한식 코랑게 손기나 마웅바나 아다 망튼 담드크 쇼던니 담크이기 니아톤니 쇼레 인기나 망튼 담드크 데코타서 가바기나나요 카츠온테르 모진데 인기나 지게즈 삽치 첸조인도 뭐가 니슬록 근데 랑긍 에테니테나 허게킨 건즈가 아르 리니나 더니 허게킨데 요슬 아다 냠뇽 간부즈나 쇼코 야나 랑일 니 삼키스킨 에테니 마우와난데 지르기 제일가 통고나 수 끈다가 냠지그나다 드지 한 요기르 제반 요기르 지르겐 요기르 라스고가라카네 카다즈가 마즈게타 데트지 치시네긴 다 데른 걸 렌신이나 안데니 지그들란다타 렌신데가 솜증 간 크르발 하르게라 히땅 다르클 바시 루치급 다르클 바 헌덕 세나던 소는 마른 신네긴 갑즈가 남지기 계적은 향람던 돈진 신네긴 레스너 제미 나람젤 다데모
1: 나는 비진지 디스로 종하인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냥쿠남바 체남바디 모이나 데랑네 저치체 다제 비치브제당 아저치체 다직 비치니르 워치체 다직 비치니르가 인라 자펜바르셸 슈니 탕디야 제치 산길린 산라 삼버 갑스셰

0: 야 저거 데모
1: 오 테너 타이 데모
0: 데모 데모
1: 인트 지금이나 드비가 르득 쪽으로 나와가
0: 드비가 르득 쪽으로 다 마가는 거 같다라 야 다 가지미리스 다 토마시간 거 뒤에 아
1: 야 컷체 아저드가리아 마비코 드비야 그니 추치근데 내가 그 답답다가
0: 야 그나 가지미리스 나 코드기 다치 영로라마 잠바즈 거글라 코드 알란디레와 톤다
1: 야 컷체
0: 야 디모
1: 야 디모

0: 야 조금 데모
1: 어이
0: 데모 아고거
1: 무슨 바 데모이나
0: 나 데모 아고거
1: 고개야 고개
0: 야 다네
1: 저 이게 나 데와 디오게야
0: 야 데와 차지기
1: 아 너마 도베가 조마 주고지 그 조가 조양 생겨가
0: 돈비근 도무조
1: 나니 오케 시바크 맞다 조마 주고지 조양 그 통통세 군나 데모 디오게야
0: 도무조
1: 어
0: 뜻이 또 뭐 좋아. 돈비근 도무조 야 테나 갑지 밀레스나 코드글아 디모
1: 야 코든세

야드나 워크스테이션 타통 컨디 싱킨제 조포메나가 지샴니 먼터터 데른 글리 쓴데고 고르기 타르트 더비글랑 메가 탕 커스키니 가서 고는 거 도는데 고르기 싫기일

나 저를 찐 집안에 담아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광급의 도짐숭지 항이스 밤이 종라신니 잠재 등 스시사지를 꿈기들라 밤을 찐는 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기 빠르 야르부 차된지 외치지사지 디현

야 조금나마 다나 샴니 제적기 멈터터 데랑글리 쯤데고 고브드가 타르터즈나 조금나 아까 몸마글리 쓰나 신킨지 두고스 그린들 접진데 러와르근 타르크 랑비 어디 타모스 고노 의지냐 문들라 산고스

0: 야 롱천당 자진된게 냥큰당 당큰족보나바
1: 너지근 고체당 담모나바 자름크 소수나 대릉거 타송들라 산즈그낭 준비 족보한지 지난바 대모이나 디다타 체적 산즈그낭 준비한다는 소릉장도 냥튼캉당 중공 세쿠중당당 중모멍 세종이지 소즈부당 소흥 워클 롱천당 안도 냥튼 소흥 워클 자름 장도 냥튼캉 제코종 어그니 예코 장도고 냥친 취지건 간접당 제코종 스파가포 어그니 자유 다페 자유 공시 로그듬시비 스파가포 특미 오체 당히 단신 잔더 커버가비 당준 잔더 제 잉이엔
0: 레토고 남바 다 녀넉섬 켄 자적근 잔더인데 겔리다 당 따르타 당술케 감데 토요케 드나 테랑 인게 나치 워컴 데니 테랑 거 당순 잔더 니센 고섬 조예레
1: Tandi Jander Gorum Chatsang, Zorgun Work Long Chintang, Ando Nyan Chinja, Ganchin Mianum Tang, Gangjung Melung Tawa Jigam, Yantu Jili Tatung Shiji Yobi, Nambati Dieter Sansing Nangur Gavsisha.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자상 TV 년근 조부 남바 다타 체체 년신 농신반데네 초문의 정족 년친큰 워킬의 농친지 난좀 근디진지 르세 렌첸 촌친 데라글 렌첸킨 나 데른글 렌첸 돈쯤바 체롱도 마킨 남바 팀멘테데 렌첸들라 센신능 버 르가스시 디나 참더니 스카즈 주화가 셰피 아나지 첼루 세르고누 하샤시 체남비 녜름데 고디시오비 참미 튼든당 참비 몬든시
3: 흥은 스카르와즈가 간부 나지 첼루 지지니아즈요크 나타 첼투 제누르 롱초차 흐타누르 릭섬 조타가 야르 다섬가 메톡나르든 좀송스 첼멜 크르그 시아농가 제누르 탐치포 Метро к чумну тарта царсонс. Тадита наджи целога. Нжигтин камгэ дженурда та мртэ квазги но сау си. Нжигтинг хчи хому органжун тамчала. Када хабжа тонжог качимд гамбо наджи целога жаннар.

말일 조스잠즈는 그 슈마릴 츠기샤나 라블랑즈는 뜸릴 리치시 스타왈 꽈릴 유하마르나 칼로저 너흐너 남락시르당 구시자야르나 오르가셀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지 로탄 아르흐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다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냥니비 냥큰족 부남바 다양 디초크 흥게 데른게 촌친들아게 렌친데 스톤침드니 조고당타 남바치 디르진데 렌친들라 센신능노 과진치시 데른게 렌친데 체르가 로마게 좀지길데당 체적게 헬름데 좀바긴 레첸디 좀증간 커바 체르가 자히당 스타클와 시글루 체초 스타클와 아응적 체르가 당 소는 마른치니니인 테르 남바 초르 자히브데르시

나 페이퍼 가르사시 야 참바 스마 인지나르 비카르콩가 참바 인르 비카르콩가 참바 청원다가능아 영 참성소시 타가 희샤 통어시 접어 총총서당 접어 총총시 샴든제 파마남라 삼루지리 있을다 냠칠샤시인 대롱 냠칠이 주그 참성소시 타가 희샤 통원인지나 곰슬 정위 점지 뜻이라

야나총지적서공내치로초총총펀서드마글릉노가세르고응르고세르고노가랭님은데로뇽이나리라야디나다타영주보총총체나위공젠라마영아무타타아치뇽자아치그주보총총서르릉지우그진축그담회심냠치레주일 야디랑아지그 담시요노가 스탐프인더슴코 드보총총소가 로카등 으참그 가닐릭등 으튼그 정말그 사우케시기뇽고 야 스탐프이 동어모 하심보 리비 성나율 스탐헤모 머근카나요 뜻이르크 드보총총세 스탐프인더무즈 고뇽스

야, 담구이 그니와모. 메뚜고 차이소. 제와 심지어슝. 담군데게 증액 능도 인지나 양쪽 보충충 정말의 사우일이 구타바 능신데 라티마세가 담군데 인지나 영 글로일란진 디네게 담군즈가 함우 함우즈가 영래라 메뚜 차이소 제와 심지에 시중 더릴

0: 야, 대롱 냠출레 저거 담후에 선바모 쪽부 총총 치서 우케뉴고 칠라 점마 메나르가 몰라 거요슨 메나르가
1: 토소지
0: 레토포송청청초 미나 따즈니 세나라 대하징거 가가 제시테나 더 모즈르르

0: 근데 압다가 역할을 해 주라. 거기 송어집 세어 준다. 스틱스 좀 얻다 땅에. 어다 빵가들 땅아까 니즈마 펜주라. 차터송 오나 뜨그드라마 펜주. 오야. 다른 거 산다 도군데 지나. 너가 야트기 하오란 촌촌제주. 너 근처가 뭐 착지치제주. 어다 코셔크 통한데 지세코니. 코신치마니 던 지세코니. 합선 후가 없음 그래. 어쨌든 고미 팁성스기나. 오야. 단도 테른 카슨 땅럽고 녀라 뜨럽고 컹스기나 너 특수 앞이 이기랩 삼그고 너 잡수 앞이 크루레 삼그고 따따마니 테른 카슨 잼노메 웨크샴 드니 다땅이 차콜그랑 콜릭셴 바이브 다땅이 오야 말랍시레그 타숭 먹거르저그나 컹커세 마르돈 시기 탕커고 부카르그나 삼비 토가 녜바리 다땅이 오야 다랑 산데 도군데 엔지나 다른 산다 도군데 엔지나 오야 혹서다 능드니니 도르 카크 만트나 찬나 글롱 푸니 다땅이 오야 단드 트흐토스칸 보이 다땅이 너 하리기 참 바트 지 다땅이 코서기 능마능 지 다땅이 오야 다른 그 사이 군데 엔지나라 트그머지스 카르 토리 소세루 이가마클 토리 오야 다른 그 산다 도군데 젠스가 먹쪽 저그치 젠스가 왜 쳇쳇게지 떠나 다촌당 즈그죠라 추삼도 적슴 찍니스 통 줄로테니 카사르가 하스코 오야 줄로르그슴 자 찍치즈 집 추삼도 코르코르가 안다즈그다 추탕스테 쳇쳇 찍이다즈 통라 어랑겐디스 산다 메디 타초 추 야티나는 통아인 마람나 샹사 테르마인 오야 흥을 로콰인 미식 소콰인 추르츠 하멜라 키르군 존조라 그거 마멜라 찬는 거 냠어 찌르찌르 고고 그런 게 이제 산다 메디타초 어떤데 맙질 세막 찍은 전주라 나 마르라 마치다 준다 당한 거라리 당가라와 인자 셈코 커치거레와 인고 오야 다니 뭐 없샬이 망쪽 트모니 마고 르냐 욕치 마치 다니 뭐 안다 뇽뇽 인드가 뇽뇽 더더 마인드가 지금들 쳇쳇 거 삼튼 한진럽이 트라키 먼든스 그셔 세르주다타야
1: 총총 나라 나와요르당 니체라 몸츠르체비 흐담디라라
2: 두부 총총 나라 셴바요르당 니체랑 예흥 두비 제르르탈
1: 나츠 냠데 나충시비 알가츠르던조
3: 야 두부 총총서 데나 슈닝아치 머트데 톱톱 총총 바승 르막셰노게 어고위 가야라세니 르그리오케 너진나 담치스가니엔주엘라
4: 군 이비 겔긴땅아 냥녜위에 톱총소 제주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세냥아 톱총거 톰마 바승 르마이나 데랑니 치죠가 나흐뜸스 체리요 하나흐뜸가 캅샹아 어고가 에라세라 하나 나즈가다 겐무마오 니오츠가 실어도 체강아다 여우성가 다즈에 근조거즈가 체강아다 어르드가 고즈용이 다드고노 커거르 손즈가 니마즈가다 커거 다무이 당니어도즈글랑당이 카르완 자위 송이 어르드고가 니사용다리 어르도다 이기 한다노 어르드고가 하라 카사치 자위 하라 카사 송이오 손즈가 더니 크게 하라서 왔지노 얼고그라 쳐도 얼른 차지오 노가야가라 쳐서 인즈가 더니 크게도 다 겨우서가 다 알근지가 맹인도리 크게 얼마나마디 송에 한근나디 땅에 함튼데 땅에 하만 채나디다 치마오 송즈가 더니 우리다 하게무 마오더니가 시가 존노로 망아진즈가 록송즈가 제노르 쳇즈고나 얼고게라 다시 뿌뜨나다 하랑게 고노 제노다 송이온 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마르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가 시고 있는 창마가 키송즈가 아제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게라 얌츠즈고 노히 다르즈 실르딘디 지즈가 치고게라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즈 실르가 다르즈 이수 통가즈니니 지 셔츠가 더니 야자오가 등에 커워는 양면 따르듯이 러치 귀등는 ཁྱི དང ཁྱི དང当马儿过给他给我妈妈你个那个拉住冲动这个你给我妈妈的你个乐东的安排的将可乐切这个那啦打着小乐丁的这个乐东的这个呢乐这个你做不善那做不善将你妈个拉多过去了这还让你妈家的给这个因为这个这个做看看那嘴你这个苍马龙当有这个啦打着小乐丁的这个做看干部切切这个那里 这个是个做车子的人就去这个是样还让你妈家的给这个因为本来这个千万注意大家给个生安注意的这个是打着小乐个样还让你妈家的给这个你妈这个打不然可咱们这是哪次来用过这个本来这个样咱们看这是哪地道子这个样咱们这是哪就过这个 而且如果给他学了打字写了训导呢打字写了过不这个去了等不这个多的先看个这个的办完你看这个句子打起车子也能搞个了这句子等你这个我红红穷的苦个俺送来过给了的更爱说肯定来去过等你俺学了用俺养起过半天这句子等你这个教务生个送去的呢如果给他教务生个节目个年过那时候这个 等你打中个节目跟国那边去还有学着比汤有这个啦可这个得得苍白跟长汤接档的大皮啦我送这个谁能干而且我个这个人得子哦啦啦啦啦啦都全能的天给这个而我个人的人就没人可而且超坑那个项目可这送人超坑那个项目当这个等你这个学生为干你了就先弄干你给 就大龙学生啊，兄弟，自由学子。等你这个用奥克学来用啊，兄弟，我如果给咱抽空那个下面学子，等你养这个学生，这个啦，办完了，见客人个，如果给咱抽空那个下面学，俺得没事个，自由学子。等你，大龙这个个，还就跟那干空做个啦，你跟那这里用他个。
5: 迪娜，请你开一个送个狗都整你妈的，偏他个，行当大汽车来不拦着，自己选择。等你大龙啊，等你啊，办完个，我来哄我穷的苦个，俺送的自个种的那去个。迪娜，见客敲卡和送个狗都啊，自己选择。等你这个啦，办完你个，我给啦，这里送也，赶空那里买了一个行当路，我给啦，见客有啥的，我有送这个。 等你见客个过个啦，看哪个种的你，这个啦，办完你个，哪个有你个那就等于瞧我干个做种啊，你皮啦我送这个。如果侬懒会儿呢，瞧我三不子个特当这个，等大办完个这，俺老有个，自己见客这个见客个，看这当他做二哥个啦，从中道理哪个跟俺呢？嗯，自己选这个。等你这个个。 俺路没那人，都给车都带没人个，这个都不是那里，那个展开几个，呀，但俺个几个，没俺那没俺个几个，嗯，人都确实那了，这真的，先看父老的大哥，大的当时你看那个，要他好吃送的，吃那个压力有送这个，等你吃完过后啦，刚刚去那点送这个啦，送送的，车子跟那肯定有送这个。 等你吃完几个吃两个子，几个吃两个子，等你大吃完困着一当这个。等你办完个，见客吃什么那个是个的，说送那，去那个都给吃了不咯？喝了吃了到吃过那了，自己选这个。等你大龙这个吃送啊，你个妈妈妈是太夸张，咱吃个他过来很多啦，吃个东，自己选这个。等你办完个，等你见客个那个是个啥东西，吃的又弄这个。 等你这个个样子抽空他过来的哩，你这个嘛长当这个。等你前面那个个是不，几送的七个那个皮等于，你这个嘛来人过来人就当这个。等你大龙没送多，送了那个东西送错个那个等的，办完错下完我送这个。啊，办完错下个个老叫我啥送的等于，你这个的里个老叫我选这个。 我给他一块钱都能够学习，没得其他做，吃开没用着了。从他过来的里没个过道个，没得那吃我送阿弟，自己选择个。等你二个叫我马路没得等你，龙婆子也来接，打个车子啦。龙婆子也来送去的喏。 지금 아침 초가 나갈다노. 더더 아마가진도 지가. 담니 다로 먹성노 쏘라 나가노. 더더 녀가 던존도리. 지금은 뜨거 시라송이. 알아 자운드게 셋. 딩가 놈아 딩가. 어치 고게 랍시라 마신 사 먼저가. 지시라 바와신 당스가. 바와시라 초가 나송다 당이. 다시가 따라. 고게 랍젠 그 가능한 적이 당이. 바와라 저거 니가 나가 유니가 나한 적이 당이. 저 다저 실로 상하고 송스가. 더니 차비 얼굴에 라시라 다지 실리 쳇당즈가 다지 실러가 양 더니 우리 좋아 되는 건 초아즈가 톱송즈가 내가 나름샤 찰송아
6: 토르문 아경은 토니엔 칭캉아 워스글라 년주라 디니지 니스동 니에든리 로스르 공츠게 카크 가르충아 잠취에 더위에 답주레 로스르 공츠게 능듬는 펜슴 제초서 동아등 卡克卡尔冲的人们你们公布的东西了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轻人的年轻人我是个年
7: Kakhdan Karchunga Chapsung Tang Chapsun Lakbatongi Obje Kakhdan Karchunga Rangpung Karma Jelly Magilba Tu Chapsung Jangbayna Wordanabi Kirgi Obdin Psamchi Kiril Anitu Jusum Abdil Kunga Gagdin Ito Kikyu Tsukam Abdil Psamchi Dain Nitung Nitri Jerda Debi Tier Chigni Jerda Javi Tier Chigwara Jertik Shayil Sangi Sonum Jertikabra Jigil Tu Agadin Jinga Dentur Gatuin Tormuna Yangjur Nyanchinkang Wordkala Nyanjur Dinini

0: 야 나총 지적서 되나 디초지 한기 영 되는 거 나총 시비를 같을 타동 린슨든 지적서 디초 망아즈맥 되나 되는 거 비 깔콩 거 참바 총데 그는 아직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세 샴든지 밤만 남버 삼루 지리 그 철데 냠줄이 저 자득시요 노가 참성 톱시 타가 키샤 곰슬 정위 점지 세고는데 영지 냠거 로중 예쿠마요타 이나 탕 지마그 린스는가 같이 못했던 디코라 소중의 주일 야 디나 다른 거 비 가르콩 그 잠바 정원다기는가 지기타를 아직 주보 총총처를 스카치아즈가 통통즈 영단이 냠칠러시야 가차대 인지나 원무르 정위 정익세르고 노고 회찬다기는 그 지금 통즈 그래 삼루라 냠쇼 디 스카치아등 샤리 특수세트 스카치아등 샤리라 냠쇼 디 근출란 히트셰트 근출란 냠쇼 데는 곰시 승정이 곰시란 냠쇼 디 아릉신 쩐트 아릉신란 냠쇼 디 레흥 터셰트 서 데는 곰슬 정오가 가친 정신 타가 츠듬 통드래라 데나 츠듬 통은다가 영 주보 총총초 데텅은 살롱중아당 김성 정말 아데스틸라 뜻든 용비 자힘 흔든시 야디나 데른 게 나총시비 가슬 타통 린슨 동슨 드는 저 린슨데 그 좀직 바당 돈슨바 노르초등 좀직 간크발 하자 자키 스타클라시로등 제집 다클라 응적 세능 등 손음은 친이인 통지 린슨 나서 양치 차용 다데모시 주보 총총서
1: 나는 베이징에 대출을 조비질인
2: 아르니는 뚱지흐담야 강중스 장등의 기술라 세르쌈니
1: 강중 세르쌈
3: 세든체 년권 주보남바 친남바 데모이나 나 레츤딤 돈전바 마품군보이네
4: 주보남바 데모 나 렌츤딘 돈전바 르준이네
3: 다타체나비 년름든 조비신반더는 총릉 장조년 춘큰 워크 롱춘제 강정 세슴레츠이네 당디 레츠능 더 좀직비체남라 시진핑기 제슬 총득 고르랑와탕 담서글랑가 어찌가 샘틈지 참반가 고립시오비 남바치 10드년 버가스시
1: 강시의 종스 알로르 체제 흐세르슴더 파비 나스 워크탐지 보냐 예멘데스케 지그랑 세비용
4: 当时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候我们的时 곱소 용지 오프레시기 시바탕 지게네
3: 멍멍 동실 접섬다 나르위 럭바탕 나르윈 자님 저 소소 용지 오프레시기 니스톰 접섬도 다르급이 친이는 아니네 스케지 리치 제마 소소 인서버터 소소는 미르기치 히흘당 히샤 진진당 저르 박소르충 마웅 초압정 옥사 침집셰피 자위 탑듬이네 종기 멈터터 냠들 제초체 제제 럭터샤지이네 종크르 소브튼 조미치 토마 동실은 이등 시와 저요바당에 Gergin Shivachik Tang Sayarnga Yopatang, Thoso Tarjis, Tongin Jimo Yule. Chunki Losaftan be Thoso Tang, Sansil Lateni, Jacob Tarjik Tongi, Tabji Lakter Shepatang. Tonta Warsum, the Thoso Hunla Kompil Tongi, Tabji Chikognis in Jopa. Jenchen Maper Tongo Cherk Tongwa. Among Yunchil Thoso Tang, Massesu Thoso Kompil Hertak Tongwa. Thojun Janchev, Chenson Zichin Chishini, Mamang Tongshir Chesamla, Nari Lakpatang, Nari Janimche, Thoso Nyonji Oper Sombabshite. Rangil Yarji Yungatang, Chensola Lachimbalwa, Mamung Lav de Chilatrimbachiche, Nistu Toptaziyene. Drunken Zamlang Jacob Kertang, Thoso Pirishajir Hinojapatang. Thoso Shabshola Gumunjaja Cherkdunwa. Yarjin Drobjambi Jacobche, Thoso Shabja Gompalakdunver, Rjapture Hertajipshini. Jacob Kakamangtang, Santan Basumshite, Mir Nalim Zidigdambi, Mamper Chopers Kendashajiene. Nyankunamba, Gunda Tanginyambana, Shijinpingi Jessel Chongdi Kurlawashipi, Tambinang. Bultangbu kak soni baarti. Mamang tongshirb jaksamla ngari lagbaatang ngari ndanyimche thosu nyongji yoprishegi shibaate yin. 去年南巴七七分打七不进了年纪，可当时我啷个些比产品能行就业了。
5: 아른그 무송라지 빠져진 개큼라 송초비샹 아른그 새송라지 빠져진 거리글라 송초비샹

0: 콩고 진께 에볼라 아름니 송이 나빠 저통디갈
1: 텔렌체 로블랑식데 민디브자비 돈친숑니 머든 제넘도 코르와당 머중가라미포 민디브정케네 폼정포마실첼 슈니 능돈라 십다산수
0: 자출레 니레진 아름티께 환질파르 끝치제비 망세릉진께 도프크슨결진요 지출주지 신핀께 난지단돈 자추진이 바치르 동화등 자추제 차르친 럭집 동화 자추진아 박사르투치티 자추제 워크근 돈피근크샤기 농이 창구 종합한 구좀빌로 아릉지진 자추제 폐지진이 등 디름 아릉진제 차치 등등니 자추제 접츠라 진튼능 럭지라는 퍼등 샤프신 자추라 자치티 마멍멍 초제 년해진 바비 지등 조비의 김콩 할비 럭버공기 아야르중기티스 슈그지 탐지진 자추남바 하정성 Lugnin kanta dandirla tawa dung simsi sawa chomli nang da cakil chanang la nyin ni tarsun lichil la nyamni chi ba dung. Chomli ba ba dung lirgli gawi yablug si mangchuk jen zachil jitu ngirtuk sarwa nyeru ba dung nyamni dung shabsi di darti pishuk sarwa shik dung gerjin yun. Dali lortu da rungji jie shabsi sichung si chil nanang di nyimdi yachi nga dung zhengchung simpar ba dung parchil chungsung sichung si chil di yachi zhengni zi dung zhengchung nyi lintu. Domeng ki mare chanyum ki shabshi rangzin ki zachil tunggu yi zachil tunggu yi dertsi ki jachi shi nga tang zhengchung udin sin ni domeng zachil ki sheka sin yul. Parti ni sinchil war tang tibci ni shi jin chukbi war shabshi zachil nire jin nangku kiti shi bi gixi gachin tang jirjin wu badang. Domeng ki zachil gimku ying yuomin ni zangmin tang jirjin wu la zachil kutu ki zachil arimpar ki nirci ki ji sin ki me bari. Tib sarwi u zachu ji wakhang donpe kandag si di zachu di huanjur parsi ji gamangdu dang gikhik zuwo jatan yiru shi gisam. Tsukhundag gachin tangmang tsukkub, jichu ruchu shinpin ji tajik da zachu dripsi ji arimpar dang peishukla dang giba dang zachu ji linam dang nambak sartu shi giba mabsal siyabshin zachu su parisi sawar dripar shi giba sawar dan. Zachu chapkong ji natun dang shanchir mingdi kunga zachu la khinombi chetung gachu lakhtar shibar gotik nangwa dang zhongchir dang zhongsib ji domang ji yungbib parwi charzi dang zachu chapkong ji lingtan mingbi chunzin shetib xangsa suk ji shetib tambib lakhtar nangla zachu chibchi ngirduk dang tanchil kunga pilag chungsung dang shabshin kutu la yachir dang di rigni ikur dang zhandar zatong kamsu su shabshin zachu ji wakhin donpe shigi shi nanchi tanba dang Mangchukchin tsuwa dung dewa dambu yubi tsuwi shabshir mgdi shichuruchi shimshin ki shabshi dirigye nikil bindag jen gachul lakhtar shidi. Tsuwa rangzin ki shabshi dirigye pichin toshin namang jen dung shtabdi jen jen pegi lar kipitungi bi alangsha sal udun. Dalu zin la zhongyang ni sani war zachu sji tichang da tungwa dung zachu nabak sartu shiba zachu charchin lakji shidi ngarli lakbi gu ni gajachun chebi chomri wakhi la kilung shi. Dremdil tang qimdi, li zin randir suqe qiaqqung la mgdi, yaqib ji shetib jigni du ni siyabxin zachu ji bichin tortung dang, arimpir shibar gindil xichin dang. Dekag ya ji matib rigni dang, zachu lo songzik ji lakhtar samchir huandrim jigdi. AI siyabxin namba rigni jan ji arimpir la nipa zuwar gindil dang. Yaqqung sa yikur shibita ji gannatun la mgdi, yaqqung ni gawi chalsuq si ji yinchi mibir tixang dang wa dang. Tungchin gul mergi bi sichi matata jelag sishin. Tungchul siyabchatang dremdil siyarchul zachun nambasukta ji tabdi zil jintil ngang torishin di shirji ji yikurwi jakung san zachun si bi gakcha sil. Sichi ji debdik si tab rabdang rinba tontukta jo di panji tongbaadang zachun parwi wartung sarwasa machibirsi. Nanjin rishi lamji rangchil la mi tungchiga yabja wubi chomshung di rigni dinzui kong chalag yul. Ayar nang gab, Tienzu kengde nyeri chanyumji rwa nilin shizil chichin parwa dang zhengzin lakhsi li shungwi nambak sarjing nyamdin chomzhung di chachi sikir. Dalu zhengla, rengji ji chungdun yekur rigni lisi ji ji nyamdi pegi la kinti dangdi zachu ji nambak sarwa nyugnir ngang donchu shi. Lugnin ji jisin rengni yekur dung rwa dang, lobtub ji jisin rengni yekur dung rwa di darsu lakhsarwa shikta kiri yun. Ayar nang gab, Pawi yikur dung shimjik lobjung ga chalab yinchin mipar chirishin zhongchir mangbu shik gangchang dandar chacha arngang bil. Basi huanjur ji sadul sisim jen zachul la nidin kichishi. Lortu da arangji ji yikur chosung dung rosi shabshi shirchung yungbub nanang dinimdi yachi jingni dung zhengchung sampar. 달로 야르크 동구르 용니 이쿠르 땅 뇨트브 샤제티 시르지제 이쿠르 와멍 비 다르술럭 사르바식티 제르 신진 그구르 니름 니레 차님지 시르지바 철리가와 아르제쿠노 톤진요 아람바통 비 동치르제 티비 총라니 가나비 동드 톰중가 캐든 총컹 총화 등 소진제 럭히 조츠 톤지니 든틀 아르니 톤지와 동구르 용와나 이쿠르드 마임버 대리경 남은 펀섬 죽비인 자취제 냠든 시그리 다리 로트드 휘르지기 예쿠르비 중기의 예쿤가니 예쿠른 자취시비 예쿠르샵시 시통선 어거르 특특니 등 테르치니 테르범가 동시르 간이라데바데 나는 그 디님디 자취 속직 등 정충식 발 다다 정전 럭지기 샵시 아름플라 요그니는 근데 등데 초아 나리 다디르 동진요 김치도 녹지 체진 요르크 어논 등지기 첨다제니 르그저 등 초타시죠 만지 뉴게 지 자통니 만지 등 만추 겐즙툰라 렌트지탑 아제무스 까르마종이 아망펜 조비 초마 거통덕 시고 융니시 바등 등니 아제무치 산이 망부시기 다동 흐튼치 등 마트브링니 소제 럭츠제데 아망펜 조비 촘제 리눔 고득 등 샤프시르 그 제럭스 등니 아르그니 나특 만지 등 아르그든 차라 아르그든 간수수고 정진젠께 초이 옌 마랍 등을 바튼지요 코트르 인튼능 야체데 가제춘치비 톰디 자출 파니 서바 나디몽포 소르충시니 마남진 지득 소르정 비르김쿠 진친 메버킹 파마압슬 동이 찬구 종아와르고 역부 좀버 능니 제르기킹 르즈군타미 바식잔
1: 슈니예 상친능 크게 산디르 고라 산르고농 다제비 치여드니나 상친 슬중가 당주 수치 신정 로동 찬친 군즘시니 상친 슬중가 당주 제초 당아 제니 제초 디데 제초수제시진핑가니티제송실가첸당즈프톤가첸 시진핑가 당즈가 공바 토브종당 럭터 나무시바당 설종 데크키 쇼 용니 땅 난중샤지 아젠총 토멜기 이르컨데 동바 당요 리실비 나르리 야르지 쳔향토다 데미 당르진케 초르문 서반 즈크첸 촐 바비 시기지 쳔퉁 집시키 당 중앙기 당급제 환주르 니울라 찬익 땅 탐비 다르캅제 바당 환주르 레둔 탈제 탑지 고직라 고와 양덕랭기 바당 판디 티비 망글스 동히 아르겜탄강 체르동바 자쇼게 빈드 콩체 라르간들 히칭스동바 졸리체 저르차 아스탄부 용버 히놈바 아망촌 간송 땅 르지 단디브셰바 페지 땅 빈지글라 지긴도 망나르디 강나브셰바 환주르 사쇼 땅 르쇼 페지 지제 숭스 간데 동바 롱게 차릉고 중아 비응고 역부식 송바 원지브셰기 제초리 제초수제 시진핑기 중앙 참스 주제 탐웅 토브중 탕 녀든비가당 당시 머니 여직물 총디 상당비 송실 가친 셔르도다 랑미 레돈 탈낭비 즈브톤 가친 지제 공돈 제적 당 토브중 세티 난지 단돈 시진핑가 마홍 도든 당비 공바 토브중 당 럭터프 사플 제바 당 마홍 당 사니 점 제틀라 메타데 흐놈바 아마흐슬라 마흐멍 탄질 사텐 당 페이지 통화 지시니 아젤송 당 마홍 당르 젠제 비즈 토비 페이지 라스컨데 동칠 초르문 제 시진 종키 당시 머니 도십 사모 당 탐돈 진벌라 니흐 요기 잡주제디 종기르제 당르진제 초르문제 르글렌다 바비에스컨데 동칠 루티제 스토브흠벌키 셔르도다랑미 레돈당 셀치 크 돈출의 역부시니 셔르도다랑미 셈흐 나르리 공브르절디 니바 나르리 쳔부 돈페샤기르 니틀당 갈츠샤키 제초리 난치단돈 아르게슬 제집 강기 화른짐시비 롱이 차른고 중아비 탄 제르순제 샤출 지제 돈출 나무시니 니콘 접츠는 조녀랑 제럭서통 와당 톤리야 정도 젠당 탄용 젠당 저버 근데 통와 즈우늘 캬콘케 츠기르 사필 통와 덕주른 간송 마득라 흐눈 집시디 환주르 땅 제조 폐지 촌의 용리 정도 츠기르 용버 근데 통키 상친 서중가 젠리 제초리 다담비 치 소식년치 르게슬 제치브 큰게 젠리 제초 제공돈 제적 땅 토브중 시티 난제 단돈 Namba Sarbiya Lugta Dang Songzhil Jawa So Jawa Jiga Charangun Zixin La Jindum Xini Ryakubje Tavji La Shamdak Shavichul Jimji Ngarli Chiwa Lengki དེ ཐང སྔོན ལ འཕེལ རྒྱས གཏོང བའི འཐབ ཇུས ལག བསྟར བསམ བློ བྱེད པ དང

0: 기다리 되게 염을 깜셔 접지 기다리 성도 측내사 그탕니 세크시메사 그탕 언더도 건데니 쳐그리 접지 타소그니 아니 같은 나스타 오르고스 되게고 아니 같은 나르고 민 차고 되게고 다치와 타리 기다리 군직팀 탄 기다리 시카와 소르진 담올랑 그티리 톱카와 탄저 팀을이름 부치 그 토이 탈카위 찬성 그라마 남박치 타나 당원 석글리 세제즈고노 당원 그톱 세제즈고노 리라 토프 칸 세제즈고노 토라 피칸니 세제즈고노 어르금 통식근다니 다크르 게스티와 다 통그자 성글고스나 세캄고 나냠자 이다리 리캠고 나냠리 조중도 시카친 능고 돈친즈그리나 어제렌친 노바사친즈그리나 너머질 컨크르세만 진즈그리라 다무로프트 능아브트즈그리라 세주 다짐천 라칸 인디모인 다자성즈간 톰네이나 호르증다즈근더느고지나리 마츠근다즈그수그느고지나리 디스토니 니기 하지리 라나지다리 쿠자성 초기시나지다리 다세네 센터디다리 럭테니다이다리 셈라가즈그나카이다리 구르가즈그나케이다리 다른그치모레이터즈리 타소 촘촘한다 촘통글라칸이 다이어브초즈그중고고지다리 다흑직치가 흑직라흑직테니다리 어갈란케프테니스모네이나 더크르게자성 안티테 샤피 카스너랑아진 데라스 야 이나 치모레 톱즈리 타소그니 나 알루 칸딜루 그르토코사 나 폴로그 신체 카코코사 니무요너레스 요난 디스탕아랑 숨 쪼나중은 동게비 답샹 그르탕아 흥이 트게비 다른 리와 만답 질란 답측즈기 다른 숨 쪼게 갸루 아르코라즈 마르주나 그난란다 타이나 마르고 한란다 오이나 마르고 디르브니스 그르캄데세 톰네이나 어담 싱게 디르브세죠 단 띠우드 톤톤네이나 다 차차르득다니긴 쪽근 쪽나 다 흥고 요근 요너리 다 몽고 스코르나 요너리 디캅간 쪽나 다 칸침실이 카르지기다리 다 칼로메니 타존이다리 디게소나 고코리 탕안남지그나마르 히노마르 세 비짐 찬라칸 인데모임 당고코리 탕학지 잡고 다소저그리 뜸들이 다소그니 지난비랑 숨 쪽나 동안 동득이 조라 샹커 탕아 흥아 트득이 조라 코칼로메니 뜸뜸지긴지마르 코싸와미니 룩룩지긴지마르 코칼로사카미달리 코사파사와스기달리 우버지트기오네이나 나 탈은 고르진 타리땅이 나 타무스콘진 타리땅이 샘콘 커카카소소이달리 고르르 야카마니이달리 그자와니가 카카리달리 토그니가 시아카르가 타솔 다샤이테 아파위나 아마미니 다 아마위나 아파미니 너무즈 그 찰라토나 나 샘야츠르 호무 쳐겐저리 니탄바케 울고겐저리 디캅스타 샘통 나르뜨그즈고너리야 야초 나르뜨그즈고너리야 아니 타나 쳐즈고너리야 디스탕아 치친동 잡아뇨 온 텐동 잡니 나치 모레지나 국자완다 다 쳐드기나 오야 레군 그 다툼 잡치가 다툼네 어떤 그 다툼치 군드기다나 내 역심 역그 공안다 드긴 저리 너 그다비 차츠 워만다 드긴 저리 너디 다디 다시 호모 니가 꺼인 동 카드간 좀 니가 센동 디스터니 삼바카루 똥다 드기 역심 정문 다다 드기 크과 정문 똥거 드기 차사 차퉁 오마 드기 카슴 정문 초파 드기 군드그릉 앞좀 커서 드기 달리 노익시간치마드기달리 특히 청청도 염창바스 교회다리 인초과스 교회다리 소나 더 가스는 정신데 노치고 나타와니 철도기 오거든요 나타과 삼철도 오거세주 점천라 간인데 모레 레타는 뛰는 나도라 엄마장 구샤나 그놈 걸로 녀다 놓고 가르고니 사골로 그쳐서 뜨거지고니 알로 칸데로 그렇다고니 폴로 값신 제거 걸고니 너나 다사르 챵퉁르고 챵와 쿠퉁르고 다첸친가 하마르고 다테르냐마 한친니종테 산니냐마 산친니종테 다첸지가서 냐송르고 지달리 라캉기기리 승아탐기기리 라캉기기리 카카이리 동고키송에 소소이리 고르제스 고함저르고나 고함출르가 짱저고고달리 고토미르가 톰저고고달리 고암미르가 원저고고기나 단다 그렇게 속히라 꾸히죠 좀도 같이 보드게노 또 니르우드게노 지나 마르토코니 다사르 카르카르게 체너레디나 니마 상인 고르장 쪽 쇼르게이다리 고르켄 쪽 쪼스메이다리 쿠먼트 끝이다리 쿠먼트 끝 파이다리 니게 손에이나 다니마 카르송 테르가난캄 那个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 방이 터지고 오늘에 스텔와 쳤으니 촌조라 쳤으니 교탄저지 물이름 부치지기나 당나 잔고도 이너리 답식니 잔는 줄이 이너리 뒤성도 당적 중도 가체가 지다리 또 녀거 지다리 니느다다 그고니 찌기 니 온밤면 고고기 저나인 니글고 저나 살지다리 니 샤라면 고르급 저나인 런거 카승 자청도 오탄디키 오스무나라 몬촘네 나치 모리트브리 타소그니 한세성 거 당시가 맨먼저 그 책이 오노 이제 먼저 그 나이 오노 디스만이 다 모용네 인고지탈 합신 허츠니 다나 더도 인지나 가자청 거 가신하는 거 전례라 도치고 나 티고 삼스 요크세 주좀 텐데 옛나 때르다 왔가 촘네 이나 니는 하면 거 원초 요크나 르크르크스탄 쓰고 오크나 제나만다니 저이 큰다다 더더 정아만다니 사스 준다다 더더 니모가 그렇게 좀 샤이 그자 큰니 준다다 스타지기 끼텔은 쪼다다 오야 너무 년년 쳇 더더 어조는 쳇 더더 용나 쳇쳇라 입자 칼라에 꼬너레나 스타비아 칼로 두고 너레나 셈삼바셰 돌라 돈탐바셰 돌라 어른 그자 하마 웃음세 꾸는도 지금 득이 달리 지금 토리 달리 지금 터가 용니 아 다섯 그렇게 텐션 그 하마즈 그도 손에 있나라 그것은 네가 뛰는 그네리 그것이 생기르 그네 그네리 당시에 이 친구 그 뜨가 돈도 그가 차례디나 내 역시 몇 그 공화즈 그리고 어라블이 차츠 와르마즈 그리고 어디 타서거니 너 그자츠 그 팅가 가시나는 거 전에라 너 찍고 당가 참부 가리도나 나 뛰고 그 뜨가 삼틀이 오고 세주 댐청 라카니 뛰모인 나 년가 뜨가 년절이 오고 나 성거리 너나 코흥리 오고 뛰모요나 샘팅 그 츠즈게주 름링 그 쪼즈게주 머츠 컨크르 махсин тэнчу морофтын нэг ахтитэчу тарту нэг яньнь шанкэн нэг тэньнь тагзаныг тэдик гэнэ чэмцэн дэстэ дан баг чунжу мэ сэмкэн кэрчигэрэ ваин горэли тангэра ваин танты музыкэн шапа цэкэн жохсэм инэйн тэтэг сорин дэхсэм инэй жаши дэла
1: рэйтоп намба титата чэчэг санзыг нэг жэмбан дэнэ сэпа гапутэг мэ вочэ тамхыр дансин дандэр тэкэ нгава гэ тэнцэн дандэр гэ янгийн Ina tamshi panamba tsonginara shakatsga tsamawjiga tengag jamo sulmaamnga nin khsamgaranda zkhonde tamshali shapa ngutgi chitoni tsonin tarshenari dina tsamdegi chi nirjig shandam gerkin namba ge kungga ndanshi gangtag samba jorara ndanshi gangtag jawa chambu garenda ni ge dang zatsang dgintin ge gache rangjin korno ge korni shanu ge tamshi nda zkhonde shenu ge katanga chikta Дэржиг шандам гэргэн намбаг нэнси гантаг самба чорэн дэ шэну гэ катан гэна 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гэ лэ чэ ар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нга аргэ ар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нга ани ар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тэ гэ ял ар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тэн чэ чэрэ динэн гэ чин тои катан ар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гэ лэ чэ ра чэ гамави катан ар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нга ани о лангжэ гэ жигтэ топкэр аргэдэн чанг чон о яйтэ гэ ял Yeah, Dina Shuni, Dajik Shandam Gergi Nambag, Derang Ndansi Gantag Vjawan, Chambu Garin Dev Shinnu G Katanga Chikta. Ergadang Changchung Vjajil Erga, Ergadang Changchung Vjajtik Gani, Ergadang Changchung Vjajil Erga, Ergadang Changchung Vjajtik Vjil, Ergadang Changchung Vjajtan Erga Vjiri. Dina Ng Chim Toi Gatang, Ergadang Changchung Vjajil Erga Ra, Ergadang Changchung Vjajtik Gani Avlangji G, Jigitay topkir, argadang chang chung o vjaitan tigiri.
2: Xe bi gang tang, zang wu lin chung bi, pa mi ji xeb zhig nur. Xerub za ji gamar ji rin chig bi, xun rub ji glor bub koma.
3: Jashil cik o ma li thun bi, nyang zil jim jim ra sher bu. Thomchen dari xigjin da sangwi parkal ja rang dang as nambu
4: Thomchen dara
5: Jideng ge nyang kun chok bu nam ba dar ta che che nyen shi nang gu nun de Thomchen dara ge len chen kin
3: Tina chukpo mga zika rewa tumba tarte, derang lintzindi nga argen parwa tang manlaf chani gishe pi. Loosir se gunug kashig zi gochig shi yo pi, chechak yeji si sinjir tapi mundin shi.
5: Yaro, chu loosir zi nga?
6: Loosir zi nga, loosir zi nga.

0: 초로스르정아
1: 아니기 냥크 남바 로스르긴 참르즈메니
0: 아 따따 쳇샤치 야야야 자르찌 담비 냥크 남바 쳇나비 로스르즈마 로스르즈마
1: 오나 추드도 고치디나로
0: 아나마샤나라 요나 통모 사위 참마지 고구즈그니야
1: 쳇나비 로스르즈마
0: 덕후타요 다치세 로스르즈마 자꾸
1: 홍이 안암금 공모라 자루 세치 강아시 창통이 남박의 록송의 요나양 고모군돈
0: 어 촌잔자 카르크세코니 아야 따레따레따레
1: 야 아니기 냥크 남바 로스르케인 참르즈기 이땅스
0: 따리
1: 다 아니기 냥크 남바 로스르케인 참뜨즈가 치즈기테르 고그라
0: 아레 니레타지니야 치티나 치즈그라그라
1: 와프케 인지나 울 카와짱게 예수따라 용준 짠의 접지 있다가 로칭 얻을지 심하지기 디라카 흩뜩 때문에 그 카드가 정이 되고지라
0: 아 때문에 저 다른 샤이라 로론르카 가라시토 군 찬뜩 가라 되고지라
1: 다치코 지영 나는 것이다 이 가라시토 그 로르자 아름기시 마땅나 하그라
0: 초카르바도 아로 도츠가다 냠뇽 요땅느레 사나 마레 로르자 소마 라마이 되고므리
1: 때다 리고그 리고라 영 아니가 창마요소 턴드무드그랑고
0: 아 더딩 아니가 첨청 아레리 로사라진 요지나 아 남체즈가 달리 송나라 로차즈가 마송나 살지 말이
1: 에 뜻다 적거라 마카수 냥크는 첨무즈 요니나 다룽 정까마동가
0: 아 따띠라 적거라 시르진나 요노 냥카 남바 요손 요지오 다룽 조공니 청친 건데 뭐히가
1: 때라 적거라 아니가 로스르 따라즈긴 요치리 온데 뭐히가
0: 추카르고디 추어데와 뉴어칠메나 카나그리 체코니 아디 셈칭가 냐니 다운리야
1: 오돔텐 데쇼요나 마레 아니가 뉴어치크 지미중 샤치크 카요크무 너니 상마 로스르크 카드그즈크 카마 얼고실크 카크그즈크 샤무
0: 헤야 치 로스르 로르자즈크 카마 카크그즈크 샤리 상마 카크조나 노고고무
1: 아노 언데샤 아니기 가니 휘샤차지 카덩이 다요요본 참뜩신이 산조가
0: 아 더딩 아 아니기 카르마 차츠끄능아 잠릉땅그 냥큰 참마 로스르근 참즈그라 인조 아
1: 띠마츠 아니기 카르마 깡근 조르고라 동물고가
0: 마스가 샤나 춘 조르고 메니 글르고 닌주나 도코고모
1: 아 나토 스와라 지르마스니 일지룬즈게라 츠미 카흐게 샤게세코
0: 아 더미니 카크 샤팅나 카식식이 요갈이 아나 조르주르 이냥가 메네 따라메크모
1: 아 테이나라 카크가 지눈데 아나 요요피 냔나 촌누미니 카요요피 샤팅니 드모사무즈마스 카크는 전나 샤나 차친 망아고
0: 야 치티나 차친 강강 좀고고
1: ndurdina hija chegog thongja yanggog simjig inu sabgog shtakshi tangnu shibgog ختم شاچو کارچی او دیگو گ غل لینجو کانگ یو گو گ گوسو نا کا منگ گو گ نسو چھما شنگ گو گا
0: ہا نیتی نا انی گرا چارچن در کا منزم جتا مے کا
1: یا چزی چیتی نا انی گرا چارچن دن زوم گ زینی
0: آلے مائی من جون انی گان دنی ہا ہا دیو گالی ہاو جی نو تا مخینی
1: انی گان دنی ارنگ تو ما گالی تو میلنگی نا 정미 카크가 냐는 말고 언니가 흥이 있다고 생각했니?
0: 어나치 다시 공니 카크가 샤나 얼고숭어수 청막히고 늘세노?
1: 때 자신 난게 자희지노만이 얼조시 난도메라 하차이 희랑 토브지네 체인 자우이 샤나 샤주고느레야
0: 아하 답 샤치도 차라메키니 아니기 가니까 리그리고 나가 고고 이라 카르크르고 샤모
1: 메미그도니 중어마도 뉴흐뜸 샤리 얼고치메용지네 냐난도니 세만밤니 어고치 용니 예슴그네 즈샨도나 흐조 돈드그나 심직 뜩실 이땅이다 셰고느리야
0: 야 디나 아니기 심직 뜩실 쇼고 카카즈 비샤나 쳔모레
1: 아 뜸마치고지메크 뜩실 메라 크담실 메지너 아니가 심직이라 뜩실 이조 지기지게 가나니 테랑드니 아니기 냠뇽 탄투르쿠 지기디즈게란 도디즈그샤이
0: 아 다초코 쇼코
1: 나 사차 그나 톤나 침성 그나 송나 뜩실 심직이니
0: 아 나라 니 세트나 까차 쳐즈기구나 쉽그냐니 잉그 뜨니
1: 니 흑사르니 니가 쉐위

0: 가창가시 체더 뭐요 찰랍셔죠 대여망나 적담세르
1: 가창가시 뭐 가게므르셔죠 대여망나 냥담세르
0: 가창가시 랑기 아름랍셔죠 대여망나 상담세르
1: 도보나 나라치죠 적담머기 냥담머기
0: 나이케라 상담먼저 냥담저
2: 나름튼 너 존이 셈자

그 공아종 아락스 노르폰다 책스마 가완 친디게 레슬랑이 자니 아르자디 먹고가 아르스티 가답시 흑신 크르도스티 니그마르그니 노가 마디남 땅산치다 다 사손자 비칠 아르스티 타니 돈큼 후투치 롱친 탐치고 이야라치리다우노 실름 응드무스고 일 탐질 릉티 문숨도 고파터 찬사메르디 문사샹 이따옹이 아라롱고 고판다 아리리진타 넌저사드그라 샹노즈기오치나 지디 따테랑거 넌저속 탐지 그녀가 토나 아라체가 롱안다 아리리진 무추 틈너즈그사요 지디 아르가포 롤은 걸로든 타히세지 가포르 간바즈구노티 따테랑거 인컴더 쫑노거 가포 로는즈그리 사자가 일롱더 초 니 닝레히 나 일롱디 나가 럭치노르 아레타 일롱더 자치노르 치짱모노 나 시야나 니야나 다스타디즈마라 던돌이 카르와 다디 람동 니가가요 타르카트 니모 데르그테 올르긴 타시가 글라지게 추 자체노가 어렇게 탐치고 모초지 터나 다초 까든지 스카브리 땅 진노가 다시에 얻음저 진노가 슝츠미 니쿨 탐치고 어러롱 모초지게 주다 우마 까든지 진난지 여러시디 아가포 글로든 타히가야 야 다타나 체니가 산조 니가가 과나무 지문도모 와르토나 니 어러롱도 탐치고 모초지라 지니 Kalandalenga.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위 시등 차총먹가 가튼튼 전지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하스가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레테든 그 즈모탄지 다타 카르트그진이 잔들라 심케이나 단식 안르트그 자파 소싱 잔크니 톰비 알라와 노르 세르마다 단식 안르트그 자파 마손 잔크니 톰비 알마 가즈무 소니가리 나바치 가스나로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제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크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흐탄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지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슴진니 디촌의 녀르스마바 사른게르 냠주고 자르통샤제인
5: 소문 워스클롱춘
6: 소문 워스클롱춘
5: 사랑기는 양주
2: 디촌의 녀르스므니 디촌의 녀르스므등 가르마 암니워 디친의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문의 양주 년층캉 워스클롱춘치 닌셔비 렌츠나 권다 당차르승 켈치 년버 과전치
6: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인
7: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힌제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갸르토 판주총 치세 사자라 로페주 동부에 만내기 상자 물세 되부유 산동키 소진 랑고르키 칼로화 쇼관 진키 게 눔루베 랑코단네 판주총 치텐지라 고르치동 주괴지 유바타 케시 로페주 제비이나 고르숨제 간라 고르자다 응급주 커섭시키토 텐저체나 답치 당와이나 고르던동 하잠 준중 투지 도치 제유바시 Metong le singe mane jun chung tu ba pu tan dong nyu gong sar be ji de lang gor ki ring nyu jian ge ren bor ti ngo so ji ren ki gu dong to dam ti ya nyu chu to wa ta de de ru qing yu ba shi shen zhen ji ke le xi ge so zhen jin ye ren yi yue kun ki cheng zhen qian ji gu dong di bu di ne to dam mi ne ngo so ki gu gor xi ge ta ni san ne lang gor ka gu ta lem ti ya xue ti le yu tu bi yue jin wo zhen na yu Kongki, ngansu yu gyabcho dikbu kutun chepe chakwe che simpe lamti dara jochoge yubatan tupdebe yu. Ngansu tegara dikbu yunhe kalupwara ngakto chuki yu. Taja, jitie langkoriki loji se saziki zubdunjian chaza uru nga besin yu. Nukun sarbe jitie langkoriki tunzeki buze kyang yuntiu nga rinpura chishin yubatan chamcho rengsin kyang shukchiru joshin yupe chumre to nga le lakbe gunhe gudi dan yu je ju yu. Jimzhu jitin bu so chenpa chukji ki. Talo, nyamzhi to bazu zhanpe nukung sarbe jidi langkoro shikyun jenki guju le gudi donwe ladara chusi xipe nan kase dunpara. Nidong sumju loro, rangyegi nukung sarbe jidi langkoro chomra mangboro kyebze gyaji ngabzu simbatan, daoyu changze chigyada chukju le geyu. Jimzhu gyejinbu deja yi jige de simbatan gyejin xipshu si sijan jizu, cai tuan jayi. Ta ding tong ki ji zhen qie yu ki nu kong sar bie ji ti lang gu ki pie zhu xi yuan jia qi dong wa ta so zhen ji gang ne zuo wei neng gu ki o zhen lang gu ti nu kong sar bie ci qi gu zhu ge meng xi tuo xi yuan xi wei ji zhen ke le ta niu ji so zhen ke le ti xin xi yuan jian ji so zhen lang gu ru ga so geng jin ji zhen ke le le gu di dang di leng ti zuo wei xiong le ji zhen chu nu kong sar bie ji ti lang gu ng nu tu pie zhu dang yu jie jue ba shi
1: Tigli gu ne pepe nesu, Zhungu rikzhin le nyer tunso ki ci chu nin. Ngari qinpo nga yi rikzhi sato li zhi ki le ki, talu dawa tangpo ne chukpe par ki, nyer kyo nesu ki san yur do du le nguin para. Talu lo du tu, ju chi chu yen ki ki le ki kebo zangma par waam, yang na tonyo mi nipa ta. Ti chu ki gya cha chu sa gu yi ki le la, ju chi nyi yen ki pa ne qinpo ngun yur chung yu.
0: Tigli gu ne pepe nesu, sa gui par ci chu nin, rang chung tun gung bu, 中国四系大街去年新都春华人家给陈系筹备大外拉门来西索德系天灵气重置三序孟县前天记读如三亚阿姨托年大外口来四系给别人总之立住新不谈德地泡北沟通七日松东拉谈德地泡北凶色结局合计那批国内大街预不谈日卡去不是给四系筹备谈那里就不用去插队一引起切预不是
2: 나무 최딩기 양덕인디네종 되라 피규르긴 도적인디네트 다들긴게니 센시버디니 부양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제시
1: 디글레군이 비비니스 가오시 세왕기 목수시로 동비 년게 지조라 년샤라 자르벤 지소기 샘데지기유 지시 주니지 고모 자르벤 망소기 다반도 도숨신니 고시 자오며 세왕기 수메 정신기 존재 칠동기 각도 매버 수바타 계급 성취주 세와 주바소 년가 치베 제쇼 접단 진바라 괴담당유 도숨난 쇼겐기 닝드 매버 제베 자튼 숨러 소주 격격 당년 때니 지다 미제타 자르벤기 로규라 다단 양다 진니 멍초기 럼년토 갤로치 민년시 주유 괴담동해 시기 단다 고시 세왕기 나라 자르벤 루부르토 마케징루기 초소 조세베 소아데촌 테르딘 나라 장나기슈 제자 나랑기 양결 자르벤기 신라 뉴스동베 로규 퇴응소기 제시 예리 나소라 따고 잠바이 귤류 지점치나 대삼기 된다 대존니 갤로 데네 양미롱베 소와 섬 중시 주규 당동 괴담동계 시기 닝드 메바르 제베 자든 숨니 자르벤기 계주 힘베 모투 균교 지구 시디 쯔팀 토도 바로 숨토 균교 시바르티 자르벤기 시네 먹투레 유토바르 중규 제산 된디 녜바르토 균교 시규 제와 지기 유지 주규
0: 디글레 군에 비웨네 추 최초 닌제 공매 추수 구탄 까마 주 예메수 이렌기 게시 무팅데네 바르게기 자팅 니차 유바시 이런 소지 바르게기 자니 호무즈 초가기 고즈제 니담토 자초기 미체라 동디당와레 총와시기바탄 타디비베 자주기 총제 마우베 초즈 카시